그때 그 이야기 50원과 이원 그리고 밤도와 헤쳐나온 심리길 61년 전이었던 1960원은 여름방학 나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흥령강성 경안현 흥산 림장의 품파리를 가게 됐다. 하는 일은 묘목밭 김매기와 옮겨 심은 묘목의 벌초 그리고 솎아내기 작업이었다.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가시에 찔리고 풀에 베이면서 팔다리는 성한데 없이 만신창이가 됐다. 모기에 물리고 무더운 여름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하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한 덕분에 한 달간 식비를 제하고도 50원이나 벌었다. 그때 50원은 큰 돈이었는데 한 학기 학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내 손으로 학비를 벌었다는 생각이 뿌듯했다. 돈이 없어 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막상 학비를 마련하고 나니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렇게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갈 때까지만 해도 100m쯤 되던 강폭이 이틀째 내린 장마비로 300m가 넘는 큰 강으로 변해 있었다. 갈 때는 강을 건너는 사기 50전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강폭이 넓어져 배수를 쓸 수 없고 노를 저어야 한다며 2원을 내라고 했다. 하루 품삯이 2원이었던 터라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나는 학생님을 강조하면서 돈이 없으니 좀 깎아달라고 사정했지만 험상궂게 생긴 뱃사공 령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헤엄쳐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 옷을 묶고 머리에 이고 허리띠로 고정한 채 강물에 들어섰다. 강 한가운데쯤 헤엄쳐오니 기력이 다해 더 이상 팔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물도 몇 모금 들이마시면서 이제 정말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그래도 죽기 살기로 허우적거리는 사이 머리에 매였던 옷이 벗겨져 또 내려갔다.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물살에 또 내려가는데 순간 발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었다. 힘을 모아 온 힘껏 밟고 올라서니 그것은 강가의 큰 나무였다. 간신히 손을 뻗어 나뭇가지를 잡고 한참을 쉰 뒤 20여 미터를 더 헤엄쳐 모래톱에 올라와 그대로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신이 들어 하늘을 보니 오후 3시쯤 돼버렸다. 나는 완전히 알몸이 되어 있었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돈마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간 뒤였다. 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혔다. 발가벗은 몸으로 한낮에

세 개나 되는 동네를 지날 수 없어서 밤이 되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강가에서 생산대 소와 말, 돼지를 방목하는 한조 아저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비 올 때 머리에 쓰고 평소에는 앉는 데 쓰던 수십 군데 구멍난 헌 마대자루를 하나 건네주었다. 나는 풀을 뜯어 새끼를 꼬아 허리띠를 만들고 방목꾼이 준 마대를 치마처럼 둘렀다. 머리는 제때 리발하지 못해 봉두란발이었고 한 달 넘게 햇볕에 타고 까칠까칠해져서 검둥이나 다름없는 야인 모습이었다.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는데 여름철의 해는 밤 10시가 다 돼서야 완전히 어두워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밤이 되자 굶주린 모기떼가 벌거벗은 나를 얼마나 맹렬히 공격했는지 모른다. 특히 마대 치마 속으로 파고들어 무차별 이것저것 물어대는 것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떠날 때 아침을 먹은 후에 밤 10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며 쓰러질 듯이 고팠다. 비 온 뒤 질척거리는 길, 이산툰, 루자강, 판자강 세 동네를 지나는 심리길이 아직 남아있었다. 어쩔 수 없이 이산툰 동네 밭으로 숨어들어가 오이 두 개와 도마도 몇 개를 훔쳐먹었다. 그제야 조금 힘이 나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당시 동네 길은 소나 말 돼지를 새벽에 한 대 모아 방목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터라 길마다 짐승들의 분변으로 가득 깔려 있었다. 맨발로 걸어오는 내 발가락 사이로 분간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뿜어 올라왔다. 알몸의 야인 같은 모습이라 사람을 만날까 봐 두려워 인기척만 들리면 길 옆에 숨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걸었다. 개를 많이 키우는 동네 입구에 개가 지저대자 온 동네 개들이 떼를 지어 요란하게 지저댔다. 사람도 피하고 개도 피하느라 새 동네 심리길을 2시간 넘게 걸려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다. 이를 악물고 걷고 또 걸어 집 앞에 이르러 나는 더는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한밤중에 야인처럼 벌거벗고 돌아온 나를 보신 아버지도 기막혀 우시었고 나도 슬피 울었다. 내 운사이신 반주임 리순자 선생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태만옥 교장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렸다.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며 반장이었던 내가 여름방학에 학비를 벌러 외지에 갔다가 당한 봉변을 낱낱이 전하자 나는 1등 조학금을 받는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이 기회를 빌어 리순자 선생님과 이미 돌아가신 태만옥 교장 선생님께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단돈 2원이 아까워 린색하게 굴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모험을 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 2원은 학교의 열흘치 식비였다. 기장밥 3냥에 3전, 배추국 한 그릇에 2전, 한 끼에 겨우 5전 안팎이었던 시절이었다. 그 시절에는 품팔이 할 곳조차 드물었다. 우리 형님이 사이좋게 지내는 림장 주임에게 간청해서 겨우 얻은 일자리였고 어린 나이에 너무나 힘들게 번 돈이었다. 그때 그 시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다. 지금 와서 그때 이야기를 꺼내면 적잖은 젊은이들은 믿기 어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세기 5, 60년대 우리 세대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버티고 살아왔다. 61년 전에 그때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뼈대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날의 나는 정말 우습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잊지 못할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에 나는 가난이 무엇이고 생존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몸으로 배웠던 것 같다.

사람의 향기는 배품에서 난다. 며칠 전 9월 20일 열리게 될 국제민간문화예술축제 소식이 전해졌다. 중한동포 우위위원회 김지견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공동체를 살리고 동포사회의 정을 이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모은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식이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이는 100만 원을 보내왔고 어떤 이는 50만 원, 또 어떤 이는 20만 원과 10만 원을 보태며 뜻을 함께했다. 이름조차 서로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도 있었고 넉넉한 재산을 가진 부유한 이들도 아니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뜻이 있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살려보자.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래도록 마음이 뜨거워졌다. 삶은 처음엔 선물로 시작되지만 끝내는 나눔으로 완성된다는 생각이 다시금 가슴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삶을 산다. 부모의 돌봄을 받고 형제의 보호를 받으며 이웃의 관심과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서 세상으로 걸어나간다.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끝없는 은혜 속에서 자란다. 태양은 따뜻한 빛을 아낌없이 내리쬐고 땅은 오곡백과를 길러 우리의 밥상이 되어준다. 들꽃 한 포기와 나무 한 그루조차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조용히 숨을 보태준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늘 받기만 하며 자랐다. 학교 가는 길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이 책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겨울이면 담임선생님의 두툼한 소모품에서 매서운 바람을 피하곤 했다. 짜개바지 친구가 내밀던 사탕 안을, 옆집 누나가 울타리 너머로 건네주던 앵두 몇 알도 그 시절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귀하고 따뜻한 선물이었다. 나는 그렇게 받음 속에서 사람의 정을 배웠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면 삶의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 받기만 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자리로 천천히 옮겨가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길이다. 기억 저편에 사라졌지만 내 고향 마을에는 최 씨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잔치집에도 초상집에도 좀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남에게 받지도 않았고 남에게 주지도 않았다. 마치 스스로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숨어 살아가는 사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점은 노는 이도 없었고 밤을 새워 상주 곁을 지켜줄 사람도 없었다. 장례 날에는 관을 맬 사람조차 부족하여 결국 생산대장이 사람들 모아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그날의 싸늘한 정적은 오래도록 내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그 후 최 씨는 끝내 마을을 떠났다. 아마 그는 떠나는 길에서 평생 남에게 마음 한번 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지도 모른다. 그 일을 겪으며 나는 깊이 깨달았다. 주는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지만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외로움 속에 남게 된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어머니를 더욱 자주 떠올리게 됐다. 외할아버지는 과수농장과 논밭을 거느리며 일군 다섯을 둘 정도로 넉넉한 살림을 하셨다. 외삼촌 셋은 서당 교육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남전여비의 시대 속에서 어머니는 글조차 배우지 못했다. 이름 석자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던 분이었다. 하지만 주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크고 깊은 분이셨다. 봄이면 탁주를 빚어 이웃들과 나누었고 여름이면 참깨를 볶아 고소한 깨국을 만들어 건네주었다. 가을이면 옥수수를 따다가 손맷돌에 갈아 묵을 수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손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따뜻했다. 마당에는 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 모여 깔깔 웃으며 묵 한 사발을 받아들고 행복해했다. 나는 그 풍경 속에서 나눔이란 결국 사람을 불러 모으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다.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처럼 넉넉한 성품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렇게 퍼주고 살면 남는 게 무엇이냐고 타박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세월은 달랐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어머니의 손맛보다 그 따뜻한 마음을 더 오래 기억했다. 문화대혁명의 거센 폭풍 속에서
어머니는 지주 성분이라는 이유로 투쟁 대상이 되었지만 동네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어머니를 고발하지 않았다. 늘 나누며 살아온 사람을 차마 돌로 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평생 베풀어온 그 마음이 결국 공동체의 신뢰가 됐고 그것이 어머니를 지켜낸 가장 큰 힘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배웠다. 주는 마음은 물질에 많고 적음과 관계없다. 따뜻한 눈빛 하나,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 힘겨운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아주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요즘 세상은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 효율과 이익이 앞세워지고 손해보는 일은 어리석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도리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주는 만큼 돌아오고 나눈 만큼 마음이 채워진다. 그것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다. 이제 나는 받는 삶에서 주는 삶으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며 살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은 많이 가졌던 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었던 순간들이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밤, 외로운 이의 손을 잠시 잡아주던 순간들, 누군가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던 기억들은 오래 지나도 마음속에 향기처럼 남아있다. 사람은 결국 돈의 크기로 기억되지 않는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로 남는 것도 아니다. 누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주었는가,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오래 기억하게 만든다. 언젠가 나 역시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겠지만 누군가가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마디 떠올려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건넨 작은 정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붙들어주고 내가 나는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람의 향기란 결국 자신을 조금씩 태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비로소 세상이 오래 남는 것이다.

0: 넘어진 친구를 위해 내미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외로움에 허덕이는 사람을 위해 편지를 쓰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1: 낭망하고 좌절한 이에게 내미는 경계의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나 아닌 남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손, 그 손은 아름다운 손입니다.
0: 그 아름다운 손이 지금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손을 더 아름답게 빛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닌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1: 네, 참 아름다운 손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록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장국집 아줌마.

0: 전자레인지는 현대인의 필수 주방 가전이지만 모든 음식을 안전하게 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밥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몇몇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되거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선구이, 젓갈류, 콩류는 절대 전자레인지에서 돌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반찬입니다. 각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맛이 나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맛도 떨어지고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음식들,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생선구이. 맛도 망치고 건강도 망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생선구이를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는 것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우선 냄새가 엄청납니다. 생선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유의 기름과 단백질 성분이 전자레인지 내에서 고온으로 가열되면 비린내가 진하게 퍼져 주방을 넘어 집안 가득 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배인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에서 생선을 데울 경우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주로 생선을 직화로 구울 때 발생하지만 전자레인지에서도 과열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갈치 같은 기름진 생선일수록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생선을 다시 데우면 살이 퍽퍽해지고 고소한 풍미가 사라집니다. 원래 생선구이의 가장 큰 매력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인데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살이 퍽퍽해지고 기름이 과하게 녹아내려 텁텁한 맛이 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후라이팬에서 약불로 살짝 데우거나 종이 포일에 싸서 오븐에서 가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0: 젓갈류. 젓갈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짭조름한 밥도둑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순간 불꽃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젓갈류는 염분 함량이 매우 높은데 이 염분이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되면 불꽃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우젓, 멸치젓, 오징어젓 등 대부분의 젓갈은 고농도의 소금에 절여져 있어 이온화된 성분이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와 반응하면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자레인지에서 가열된 젓갈이 발암물질을 생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젓갈에는 보존을 위해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분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간암, 위암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젓갈의 특유의 비린내가 극대화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내 그대로 먹을 때는 적당히 감칠맛도 도는 향긋한 젓갈이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자극적인 비린내가 진동하며 전자레인지 내부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심한 경우 한번 젓갈을 돌린 전자레인지는 이후 몇 번을 사용해도 냄새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젓갈을 따뜻하게 먹고 싶다면 전자레인지 대신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데우거나 냄비에 중탕하는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합니다.
1: 콩류.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할 경우 영양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콩자반, 콩나물 무침, 두부조림 같은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선 콩자반과 같은 콩류 반찬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변성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원래 뇌 건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만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되면 분해되어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변성되면서 원래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사라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도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높은 열에 노출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독성 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2A급 발암물질로 동물 실험에서 신경 독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콩나물 무침을 다시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보다 팬에서 살짝 볶아 먹거나 따뜻한 밥 위에 올려 자연스럽게 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두부 조림도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문제가 됩니다. 두부는 수분이 많은 식품이라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면 내부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면서 조직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부가 고무처럼 질겨지거나 표면이 바삭하게 타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전자레인지는 간편하고 빠르게 음식을 데울 수 있는 도구지만 모든 반찬을 가열하는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생선구이, 젓갈류, 콩류 같은 반찬들은 전자레인지에서 돌릴 경우 발암물질 생성, 영양소 파괴, 심각한 냄새와 식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구이는 프라이팬에서 약불로 데우고 젓갈류는 따뜻한 밥 위에서 자연스럽게 데우며 콩류 반찬은 팬에서 살짝 볶아 먹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의 편리함보다는 음식 본연의 맛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반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0: 계속해서 매일 먹고 있는 농약 폭탄 과일 다섯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 딸기. 딸기는 EWG 농약 잔류 순위에서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얇고 표면이 울퉁불퉁해 농약이 파고들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잔류 농약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됩니다. 국내외 조사에서 딸기 한 개에서 20종류가 넘는 농약 성분이 동시에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면역력이 낮은 중장년층에게는 복합 농약 노출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딸기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씻고 꼭지를 제거하기 전에 먼저 씻어야 농약이 과육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두 번째, 포도. 포도는 재배 과정에서 곰팡이와 병충해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 때문에 농약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껍질이 얇고 송이 안쪽까지 농약이 스며들기 쉬워 세척이 까다로운 과일 중 하나입니다. 껍질째 먹는 포도 품종이 늘어나면서 농약 노출 위험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포도를 씻을 때는 송이 채 물에 담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알이 떼어내어 흐르는 물에 씻거나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3분 이상 담근 뒤 흐르는 물로 헹궈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식초물에 담그는 방법도 농약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0: 세 번째로 사과.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 껍질에는 농약과 함께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사과는 재배 기간이 길고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도 보존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0: 때문에 잔류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가능하다면 스펀지나 채소전용 브러쉬로 껍질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사과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거리 운송을 위한 방부 처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번째, 복숭아. 복숭아는 껍질이 얇고 털이 많아 농약이 달라붙기 쉬운 구조입니다. 게다가 병충해에 약한 작물이라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WG 조사에서 복숭아는 해마다 상위권에 오르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복숭아는 부드러운 솔로 표면의 털 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다섯 번째, 체리. 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둥근 형태 때문에 표면 전체가 농약에 고르게 노출되기 쉽고 꼭지 부분 틈새에 농약이 잔류하기 쉽습니다. 체리는 먹기 전에 꼭지를 떼지 않은 상태로 찬물에 5분 이상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합니다.
1: 끝으로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 뜻밖의 습관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아침 일찍 기상하기. 한 연구팀에 따르면 오전 10시 45분 이후에 기상하는 이들은 그보다 일찍 일어나는 이들에 비해 하루 250칼로리를 더 섭취했습니다. 게다가 과일과 채소는 적게 먹고 달고 짠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더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일찍 일어난다면 하루가 길어질 뿐더러 별다른 노력 없이 식습관을 건강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0: 마늘 섭취하기. 마늘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각종 균을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마늘은 뱃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한 연구팀은 고지방 식사로 살찐 쥐들에게 마늘 추출물을 먹이면 체중과 복부 지방이 상당히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햇볕 쬐기. 암 연구소는 비타민 D 결핍 상태의 과체중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햇볕을 충분히 쬐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체중과 체지방을 많이 감량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따라 다이어트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하루 10분에서 20분, 주 3, 4회 정도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충분한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0: 케첩 대신 살사 소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지방을 분해하고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케첩을 통해서는 라이코펜으로 인한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설탕 함량이 너무 높기 때문이지요. 케첩 한 큰술에 들어가는 설탕은 무려 4g 이상입니다. 케첩 대신 살사 소스를 뿌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토마토와 고추를 주재료로 하는 살사 소스에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함께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해 대사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소중한 행복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이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